0: 방금.
1: 꽃다시야.
0: 야.
1: 악사야 당신 보스 레스토랑 속인 거 문화를 아우. 엄마 불러낸다.
0: 아와 오케이 룽기 아직에 기생하라 거다 억살아 옮기미는 게 쓰고 생고 futhi-ke ngiyazi vele ukuthi ngeke uyishaye isikhonke sini right asizoyingala yeah.